담네 사린 우디시 머린 호린 오잉가 똥단 석도르지 하이통으론 비 버둥버둥 스킬댄 산라 앵그우치비 사르네 우디식 순도간 이클룰에 떠올라